삶이 라인의 다이마 세대 장이 되마 정의자 백두서 발을 추보라리 구나는 너무 진정한데 야무리 비는 영웅 유로화된 구원자로 고바이오 병맨 내맘 뚫어 I know wanna be a role model.